0: 나는 저걸 시도 못합니다. 그래야 양페이가 가라앉으나. 우리 다 저 주의력을 분산させる 자매니. 크로마가 대가이. 메다스. 텐시 화나라네. 소가. 가이!
1: 하이.
0: 스웨트를 지진 겸모하래. 우리 다 저 목표와 크로마다 하네. 양페이다! 헉!

0: 대장님, 정신 드십니까?
1: 여기가 어디야?
0: 호방병원입니다. 바로 이내 심각한 뇌진탕이라는 나이 선생님께서 그래서 여기로 모셨고요.
1: 집에 식사거지 상황 어때?
0: 아무일 없습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제대로 준비해놨으니까 중공군이 쳐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됩니다.
1: 아무래도 이상해.
0: 뭐? 어디 뭐가 이상하단 말씀이십니까?
1: 아무튼 314 고시에서 왔어. 우리 군복을 입고 있었고 저에 미군 대회가 있었단 말이야.
0: 미군 대회라며?
1: 왜? 어디서?
0: 예? 대장님. 대장님. 대장님. 대장님. 의사. 의사!
2: 梁辰来电，他还是带队出发了。 他说要抢先占领这个位置，这的确是个关键点。提前占领，可以遏制住敌人占领大余岭的通道和314高地的退路。不过，他们只有不到10个人呢。
3: 这个梁辰呐，就是胆子大。

0: 몸은 좀 어떻습니까? 대통령님, 의사 선생님이 최대한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.
1: 안 돼. 우리 유덕이에게 너술 됐어. 자이타, 종호군은 내가 아는 사람이야.
0: 안 됩니다, 움직이면 대대장님. 골절 치료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.
1: 닥쳐! 내 말 들어. 지금 당장 사단으로 간다. 어서!
0: 예, 알겠습니다.
2: 终于赶到了，休息5分钟。说明你过来，看这条路，那边是黑豹师师部的方向，这边是314高地的方向。这个地方太重要了。
3: 这样的地方，他们竟然没有派人驻守。
2: 真挺帮忙的，敌人很快就会意识到这个致命的疏忽，会疯狂的与我们争夺。这
3: 场仗不好打，就像齐路说的，这个地方地势太平坦了，易攻难守，赶紧让大家修筑工事吧。
2: 你说的没错，不仅是地势不利，咱们的人也太少了。
3: 我可很少见你发愁。
2: 我很少遇到这么难打的战斗。 就8个人，硬拼拼到底，那倒是容易。大不了大家一块光荣了。可是任务怎么办？阵地怎么办？要是守不住，那我们不是白来了吗？你带着大家修筑工事，我到下面的工地去看一看。是。
3: 조금
4: 공격부대 폭격하라고 해.
0: 네, 알겠습니다. 사단장님, 적군이 퇴각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상한 게 반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
4: 나를 그런 새끼들이 뭐 하자는 거야? 나하고 사는 척?
0: 제 생각에 아무래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
4: 뭐, 의심되는 게 있어?
0: 근데 그게 뭔지.
4: 아, 백승훈 깨어났어요?
0: 깨어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.
5: 사단장님, 백대장님 오셨습니다.
1: 사단장님, 급히 부고드릴 사안이 있습니다.
4: 마침 자네를 잡고 있어서.
1: 어느새 쪽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?
6: 모든 연락이 끊겨서 한계대대를 지원보냈네.
1: 혼선에 함락된 것 같습니다. 사단장님, 혼선과 314 고지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 곳 같지 않습니까?

0: 만약에 적군이 원산 점령하고 부대를 보내, 원산 넘어오면 곧바로 314고지 후방이야. 그렇게 되면 314고지가 범해서.
1: 놈들이 314고지를 공격 안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. 온산에서 오는 지원 부대를 기다린 겁니다.
0: 맞아. 하지만 적들이 온산에서 넘어오자면 시간이 걸려. 우리가 더 빠를 거야. 박 인사장에게 연락해서 당장 두 중대를 대어령을 보내 성령하고 사단 예비 부대 동시 투비해서 대어령 방어를 강화한다.
1: 네, 알겠습니다.
0: 아, 그리고 온산과 부대에게도 적군이 314고지 후방에 절대 가지 못하게 대어령 통하는 길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해.
1: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바로 이 내용을 박연대장에게 보내.
0: 이번 장전 자네가 그르쳤어. 놈들이 자네 계략을 사전에 파악하고 역용해서 이젠 다 끝났어. 자네 할머니 다 했고 병원 들어가 잘 치료받고 또 다시 일어나 싸워야지. 안 그런가?
2: 네, 알겠습니다.

0: 사단장님 예측이 맞았습니다. 온산으로 보낸 지원부대와 중공군이 조화하여 전투 중이라고 합니다.
1: 무조건 널 박을 때까지 버티라고 해. 그렇게 되면 이 공군 지원에 올 거야.
2: 네, 알겠습니다.
3: 아, 그리고 대령에 보낸 부대에게도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전해.
2: 네, 알겠습니다.